내는 숨소리까지나 난 놓치지가 춤의 순간 거칠어진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를 보여줬어도 이 꿈속에서까지 아는 거리 때는 쉽게 너를 가둔 호스 그 전에 터스에 못 믿어